0: 我是库克加利阿克加利买买提，我的家乡在祖国最西部的乌恰县。这片美丽的土地孕育出千年英雄史诗马纳斯。马纳斯是我国三大英雄史诗之一，传唱者被称为马纳斯奇，成为马纳斯奇的梦想就从此在我心中扎根。马纳斯有八部18卷23万行2000多万字，从头唱完需要1年多，我正在学第一本。我有一个目标，在30岁前唱完8部，把英雄故事传下去。
1: 弹起了我的苦母子，
0: 唱好马纳斯既要背会唱词，更要读懂英雄守护家乡的精神。我每天写完作业就会和妈妈学习史诗细节，把难背的唱词抄在卡片上，利用空闲反复背诵。
2: 唱词难他就反复练，唱到嗓子沙哑也不放弃。有时候看到他练得特别辛苦，我就很心疼又骄傲。
0: 为了离梦想更近一步，2024年我正式拜第六批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传承人江奴日图日敢巴依为师。师父曾经给习近平爷爷表演过，当时习近平爷爷嘱托大家要把马纳斯保护好传承好发扬光大，我想跟师父一样把马纳斯从草原搬上舞台，让更多人知道他，喜欢他。
3: Sen kari kedin bulu öğretme, oğlu yüzün cunup, belin bekim bunup, her zamanız batırdın diyene, bana bu oğlum lakıp koysun bulu. Birli oğlum. Bu balanın manas yüreğine, omuz yüreğine, kişiğinde talantı var. Yünü, candu, özü, kişik, болса дағы аябай тырысшан. Ар аптада уағында келіп, үйреніп, канаколдарды чынығып, машығып, кішігінде еле қайратты келешекте сөзсіз шыққан манасы болады деп үміт қалам.
0: 跟着师父学习，我的记忆飞速进步。